0: 좀 좋아 보리죠.
1: 두근다 두루구마. 두근다 두루구마. 주신도 고마 두바 두키댄스 유나. 에누의 라디오 부두 라디오 용 좋아 보리죠.